0: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2: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카드와 PBS라고 하는 의약품 혜택 제도 하에 처방전이 있을 경우 약값으로 지불할 최대 금액은 7달러 70센트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도 최대 본인 부담금이 31달러 60센트에서 25달러로 인하되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작은 비용 절감이라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ealth.gov.au/cheapermedicines를 방문하세요. 이 콘텐츠는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제작되었습니다.
3: 네, 얼라이브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신희준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요새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는 착각입니다.
4: 착각.
3: 네. 착각.
4: 착각.
3: 예. 네, 몇 도일까요?
4: 90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직각.
5: 아, 직각.
4: 착각이에요. 네. 90도보다 좀 모자라니까 한 89도 정도?
3: 네. 아니 아까 저희 쫙 음악 듣는 동안에 우리 시아피디님이 재밌는 얘기 하나 했었어요. 요새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5: 맞아요. 네. 아 요즘에 많이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하시 문제인가? 그냥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3: 문제는 풀리니까 문제겠죠?
4: 네.
5: 그렇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왜냐면 조언을 좀 해주세요.
4: 네. 조언을. 잔소리가 되지 않게.
5: 네네. 조언을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은 신입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자기는 이제 신입이다 보니까 경력직이랑 비교했을 때 돈을 적게 받는 입장이죠.
4: 네. 당연하죠.
5: 그렇죠? 근데 이제 일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하나씩 다 이렇게 할당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4: 네네.
5: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신입이고 경력직들 이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받으니까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적게 일을 해야 돼.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은 한 2년 차밖에 안 됐어요. 한 네. 10년 차가 있는데.
4: 네네.
5: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너무 느리게 일을 하니까 이걸 좀 해달라고 이렇게 푸시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어. 이만큼만 받으니까 이렇게만 받고 그냥 난 내 발전도 안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내 편한 대로 일하다가 하는 게 그냥 난 욕심이 없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4: 근데 그게 주변에 문제가 되는 거죠.
5: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게 팀워크가 그러니까 네. 팀 활동이다 보니까 네. 한 명이 그렇게 느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4: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5: 커버를 해줘야 네.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4: 본인도 그걸 알고
5: 알지만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4: 작게 받으니까
5: 나는 작게 받는데 내가 왜 더 열심히 일을 하냐. 그리고 얘기하는 게 그럼 돈을 더 많이 줘라. 그럼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
4: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은.
3: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일단 1번 제가 직역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은행을 가.
5: 은행 가서
3: 거기 저기 뭐죠 텔러 섹션 앉아가지고 거기는 내가 덜 하든 못 하든 앞에 오는 손님만 받으면 되잖아요.
4: 그렇죠.
5: 그렇죠.
3: 그냥 은행을 가서 해. 근데 은행도 이제 직원을 감축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4: 없죠.
3: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로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아유 참 일단 질문 자체 듣고 나서 지금 속이 한번 살짝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4: 워낙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5: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편하게 일을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워라벨이라고도 네. 하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고 일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가 맞았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스의 입장이었으면은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한테 푸시를 할 수가 있을까? 왜냐면은 자기 개발도 좀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스킬을 좀 높이려고 이렇게 애를 써봐. 근데 그 사람은 나는 그렇게까지 일에 매여서 살기 싫어. 그렇게 열심히 하기 싫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 내가 푸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4: 푸시를 못하죠.
5: 못할 그러니까 것 같아요.
4: 이게 다시 태도의 문제로 돌아오는데 받아들일 준비나 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길게 같이 못 가는 거죠.
5: 맞아. 그래서 나랑은 골이 안 맞다 생각하고 그냥 컴퍼니를 떠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3: 그런 분들 위한 당이 있어요.
4: 뭐?
3: 공산당이라고.
5: 근데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셨어요.
3: 아, 그래요?
5: 진짜로. 진짜로 그 생각이라고. 아,
3: 착각입니다. 네, 착각이에요. 네. 이런 착각들도 자주 하는 거고.
4: 그러게요.
3: 살다 보면 뭐 별의별 착각을 다 하는데.
4: 맞아요.
3: 네, 왜냐면 이거 착각으로 지금 시선을 돌려야지 잘못하면 이게 지금 이제 국가 간의 이슈가 되게 생겼어.
5: 안돼 안돼.
4: 자, 우리 신희준님. 네. 네, 착각. 네. 뭐 어떤 착각들 하고 살아요 우리?
3: 심플한 거는 제가 바로 엊그저께요. 네, 저희 처형이 오셨는데 아내랑 같이 이렇게 다 밥 먹고 가셨는데 갑자기 저희 처형이 저희 샵에 다시 오셨어요. 제부 미안한데 전화 좀 해봐. 나 전화기를 놓고 왔어. 전화기 어디다 놓고 오셨을까요?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 이제 저희 형님한테 남편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제 전화기 들어서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뭐야 전화기 어디 있는데? 그래서 전화기 위치 찾기 좀 해봐. 그랬더니 어 거기 무슨 마트에 있는데?
4: 어이구.
3: 어 그래? 그래서 제가 아 유전인가 보네요. 네, 차에다 놓고 내리셨네. 차에 없었어.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 경험상 유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라고 자, 했는데 정말 차에 있었어요.
4: 네. 사실과는 상관없이 우리 신희준께서는 매 1점 획득하셨습니다.
5: 뭐라도 획득했으니까.
4: 유전이라니.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3: 예, 네, 이것도 착각입니다.
4: 네. 네.
3: 그리고 또 이제 말 한 줄 알았는데 말 안 한 거.
4: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3: 맞아요.
5: 아, 그런 거. 저 진짜 웃긴 얘기 하나 있어요. 네. 동생이 호주에서 1년 살이를 하다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동생이랑 있을 때 제가 그런 거예요. 아, 날이 너무 더웠는데 제가 아, 진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4: 네. 말로.
5: 그러니까 동생이랑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동생이 어 그럼 먹으러 가자 이렇게 네.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싶대 먹으러 가자.
4: 네.
5: 그래서 저는 어 그래 가자 하고 자연스럽게 스타벅스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이스 롱블랙을 시킨 거예요.
3: 아 오케이. 네.
5: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말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는 롱블랙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4: 아~
5: 근데 저도 모르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근데 네. 동생이 진짜 진지하게 언니 진짜 큰일이다. 언니 이거 약간 조기치매 아니야? 아니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서 왜 아이스 롱블랙을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순간 한 3초 정도는 제가 말을 잘못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3: 네네.
5: 동생한테 오히려 덮어 씌운 거예요. 아, 뭔 소리야. 내가 아이스 롱블랙 먹고 싶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야. 동생이니까 원래 포지션이 그래요. 에이. 원래 어쩔 수가
4: 억울해.
5: 없어요.
4: 억울해.
5: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착각?
3: 저기도 공산당으로 가야 돼요.
4: 우리 시아 PD님 무서운 분이셨네.
3: 아니, 그게 저희 부부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단어가 있어요.
4: 어?
5: 무슨 단어?
4: 무슨 단어?
3: 네. 아, 이것도 얘기 잘해야 되나?
4: 잘해봐요 네. 한번.
3: 네. 갑자기 깔아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 네. 아,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4: 그러게요. 없던 걸로 합시다.
3: 네. 아니 네.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개떡같이 얘기해도
5: 찰떡같이
3: 알아듣는 거죠. 이건 좋은 뜻이잖아요.
4: 어, 좋은 뜻이에요.
3: 아, 한번 생각했습니다.
5: 그러니까요. 제가 토마토 소스를 말해도 스파게티 소스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착각입니다. 특히나
5: 죄송합니다. 한번 우겨봤어요.
4: 남자 사용법은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5: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했네요.
3: 요즘 아, 프롬프트를 써줘야 되네.
4: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뭐 워낙 이 서치 기능이나 네. AI 잘 돼 있으니까 딱 보여주고 네. 그다음 확인을 하셔야 돼요.
3: 야, 맞네요. 아, 이게 프롬프트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네, AI가. 답을 잘 내놓는 거예요.
4: 아 물론 남자가 AI란 얘기는 아니에요.
5: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은 융통성이 없는 말이 듣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가?
4: 뭐 그런 얘기.
3: 네, 뭐 그쵸.
4: 자주 이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3: 근데 제가 가장 큰 착각이었는데 융통성 얘기하니까 저는 떠오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5: 어떤 거예요?
3: 운전면허증을 처음 따고
4: 네?
3: 운전을 막 하고 다녔는데 스톱사인이 있었어요.
5: 네.
3: 진짜 한적한 골목에서 저 그냥 슬슬 갔어요. 차가 네. 한 대도 없어서 경찰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잡혔어요. 제가 거기다가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그 경찰한테 Don't you have a flexibility? 여기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얘기했다가 벌점 먹고 벌금 가지고서 집에 갔죠. 아내한테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 그거를 표출했더니 아내가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경찰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5: 그럼요. 경찰한테 융통성 좀 가지고 오신 거예요?
3: 네,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네, 완벽한 착각이었죠. 호주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4: 네. 바로 발로 실려갈 텐데 뒤쪽에 닭장차에.
3: 네, 네. 왜냐면은 운전면허증이 내가 트렁크에 가방에 있어도 면허증 해봐 그러다 문 열러가면 경찰 바로 발로 문 차고 총 꺼낼 기세잖아요.
4: 그렇죠.
3: 네, 여기는 공군이 워낙 세다 보니까
4: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돼.
3: 네.
4: 손도 움직이면 안 돼.
3: 안 돼요. 네, 그런 경우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은 무식이 용감했다고.
4: 큰 착각을 하셨네.
5: 진짜.
4: 한국 경찰들도 안 들어줄 거예요.
3: 요새는.
5: 요새는.
3: 네, 요새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체력 착각이에요.
4: 체력.
3: 네. 아.
4: 많이 느끼죠, 다들. 네,
3: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제가 살을 많이 빼고 나서 예전에 쉽게 들었던 것들이 들 때 힘이 드는 게 느껴져요.
4: 어, 이게 그러면 부작용인가요? 살 빠진?
3: 이제 살이 빠지면서 근육도 빠진 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긴 한데 의학적으로. 근데 이제 약간의 뭐라 그럴까? 뭐 달리기 하기 전에
4: 네.
3: 아, 씨, 오늘 컨디션 좋은데. 야, 일단 뛰어보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릎이 삐그덕하는지.
5: 아, 그렇죠.
3: 예,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흔히들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족구 같은 거 할 때
4: 네.
3: 자 이제 한번 가다가 몸도 안 풀고 올라갔다가 시작하자마자 발목을 뼈가져서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와이프가
4: 워낙 많죠.
3: 네, 와이프가 야이 삐바라. 예, 네, 예, 네, 멍멍이 발.
4: 아, 발이 뺐다는 거예요.
3: 네, 발이 뺐다고.
4: 삐발을.
3: 네, 굉장히 속상해했던 네, 그런 적도 있었고 네, 그런 체력적인 착각들이 많죠.
4: 많죠. 나이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쌓일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체력적인 착각 특히나.
3: 네.
4: 그리고 안 해본 걸 하는 거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성을 가지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해봤어. 예를 들어 나 20년 전에 5km 뛰어봤어.
3: 맞아요.
4: 자 달리기 하러 갑시다 그럼 아우 내가 그때 5km도 뛰었는데
5: 그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네. 말을
4: 제가 모시고 가는 달리기 하는 분들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예전에 했던 그 기억을 아직도 맞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3: 하, 이쯤에서 슬픈 착각 엄정화의 슬픈 착각 노래 듣고 오시죠.
4: 네.

0: 네, 엄정화의 슬픈 착각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노래 듣는 동안에 우리 샤피디님께서 지금 뭔가 지금 막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우리 다이어트 착각부터 좀 얘기해야 된다고. 나 할 얘기 많다고 지금.
1: 그러게.
0: 하세요. 네,
2: 기다렸습니다.
1: 지난번에 그 뭐였죠? 뭐 커팅?
2: 커팅? 저 생각도 안 나요.
1: 안 나요? 그걸 다이어트 하셨네.
0: 아, 네.
2: 잠깐,
0: 네.
2: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아, 어, 네. 아,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달디님이랑 신희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한번 몸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그 나는 언제든지 다시 몸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런 게 있어서 그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저희 집에 가신 저기 있으신 분도 계속 몸에 어딘가 있대. 안쪽에 숨어 있대요. 그 복근이.
1: 아, 있죠, 있죠. 다 있어요, 우리도.
2: 다 있죠. 근데 네. 나올 생각을 안. 네, 나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1: 네,
2: 근데
1: 네.
2: 자기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고
1: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들.
2: 네, 네.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0: 네,
1: 수줍이 많은 아이여서 숨어 있을 거예요.
2: 아, 네. 너무 내성적인 아이여.
0: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1: 네. 그래서 아이예요.
0: 네. 네. 그럼 뭐 다이어트도 얘기하고 지금 근육 얘기했으니까 음식 착각 되게 많아요.
2: 어떤 게 있죠?
0: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매운 걸 정말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저희 딸들한테 제가 맵찔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저희 딸들이 불닭볶음면을 네. 종류별로 섞어서 끓여 먹어요. 네, 약간 비빔밥 먹듯이 불닭볶음면 A, B, C 그 플레이버를 네. 같이 끓여서 소스를 같이 넣어서 섞어 먹는 거예요.
1: 와.
0: 거기다가 더 뿌려요. 그 불닭볶음면 소스만 따로 팔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먹고 있다가 야 아빠도 한 입 줘봐 그랬더니 이제 저희 둘째가 요만큼 들어가지고서 아빠 이 정도? 야, 그 정도는 먹지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2: 왜 실비김치랑 같이 드셨어요?
0: 아, 실비김치는 그거 집에 아직도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저거는 버리자 그랬더니 아니라고 언제 뭐 할 거라고. 야 저거는 아니야.
2: 먹을 저거는, 수 있다는 착각.
1: 아빠용.
2: 먹을 수 있다는 먹을 착각. 수 있다는 착각.
1: 아빠용이에요.
2: 네. 아빠용.
0: 아 아파용. 먹으면 아파용. 네. 이게 매운 맛을 먹을 때는 좀 용기가 나는데. 네, 이게 다음 날 바로 후회가 됩니다.
1: 그렇죠. 네. 불이 나죠.
0: 네, 진짜 힘들어요.
2: 전 그런 거. 술을 예전처럼 많이 마실 수 있다는 착각. 저 진짜 그 한국 대학교 다녔을 때 진짜 한 새벽 그때는 아침까지 여는 술집이 많으니까
1: 그럼요.
2: 6시까지 술을 먹고 9시에 네. 수업을 갔단 말이죠.
1: 흔한 일이죠.
2: 제가 진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1: 아직도 해야 되는 나이에요.
2: 근데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있어요. 아직
1: 착각 아닌 것 같아요. 저 할 수 있다.
2: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0: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다음날이 더 힘들 것 같아.
1: 요즘은 네. 정말 그렇게 예전처럼 밤을 늦게까지 뭐 새벽까지 하면은 그 다음 날이 날아가더라고요.
2: 그쵸.
1: 너무 아까워.
2: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 그때는 안 날아가죠. 그 다음 날도 쌩쌩하게 버티고.
0: 맞아요.
2: 그니까요. 대단하다니까. 그리고 수영도 봤어요. 저는.
0: 전문 용어로 젊음이라고.
1: 그렇지.
0: 네.
2: 축하드립니다. 열차에 같이 탑승하고 있는 느낌.
0: 아유 어쩔 수가 없어요. 버스는 오는 거야.
2: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죠.
0: 네, 그냥 타시면 됩니다. 네. 버스 안 탈 것 같은 것도 나이 안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
1: 그렇죠.
2: 맞아. 네.
1: 큰 착각이죠. 나 지금 멈춰 있는 나이도 착각이죠.
0: 네.
2: 그렇죠.
1: 27살.
0: 저랑 똑같이 드시네.
2: 그럼 우리 자의 다
1: 친구야.
2: 동갑이네요.
1: 이것도 착각.
0: 아 잠깐만 지금 착각에 대해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신의 아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예, 그런 게 있었고 저는 이게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디지털 착각이에요.
1: 그게 뭐예요? 디지털 착각?
0: 제가 디지털 착각이라고 네임은 해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딸이랑 같이 아침에 저희 가게 같이 나와서 일을 하거든요.
1: 네.
0: 저 알람 못 들었어요.
2: 왜요? 안 들려.
0: 안 맞춰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맞춰놓는다 생각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알람을 안 맞춰놓은 거예요. 다행히 그날 저희 딸이 일어나서 아빠 우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몇 시야? 그래가지고서 나갔던 적이. 어.
2: 완전 비일비재하죠 그런 거.
1: 근데 알람은 이렇게 매일 울리도록 해놓는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저는
2: 끄면은 없어지잖아요.
0: 아, 그러니까 제가 매일 나가지는 않아서 아침 일찍 나가는 날이 있어서 그 전날 이렇게 스케줄 보고 맞춰놓고 자는데.
1: 아, 그게 계속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월수금 이렇게도 세팅 될 텐데.
0: 아, 그러니까 그렇게를 저도 이제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런 게 있어서 그때는 한번.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맞춰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올리니까 너무 힘들었던. 네.
2: 지금 달디님 여기서 참 여기 신기한 게 저는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좀 공감을 해주고 있었는데 아 달디님은 거기서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하시니까
1: 지금 AI까지 생각했어. 아, AI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로스터를 집어넣으면은 그때만 알람을 세팅하도록 물어보면 어떨까.
0: 제가 슬퍼서 빵을 샀어요.
2: 진짜로 딱 그게 떠오르네요.
1: 그래요. 팁입니다.
2: 네. 저는 그런 거 그것도 착각인가? 그 저는 그 전화 받는 직업이니까 벨소리가 울리잖아요. 네. 그럼 벨소리가 자꾸 어디서 들려요.
0: 아, 있어요.
2: 네. 그래서 뭘 하다가도 다른 일을 하다가도 벨소리인가? 하고 전화기를 보는 거예요. 네. 전화가 안 울려요. 근데 그런 게 환청이 들린다니까요.
0: 아니, 그거는 저희 주머니에서도 진동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저만 있나요?
2: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메시지 오면 핸드폰 화면 켜지시는 거 알죠? 네네. 옆에 놔두면은 불빛이 잠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켜졌을 때. 근데 그럴 때도 많고. 이건 환청 환각인가요?
1: 그렇죠. 직업병.
2: 네. 아, 진짜 직업병.
0: 저는 지금 GP를 만나보세요. 뭐 달리님은 없으세요?
1: 저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늘 젊다는 착각?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착각이 많아요. 왜? 저는 안 보이니까. 거울을 보면 이렇게.
2: 그런 거 있대요. 내 주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또래와 같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던데요?
1: 비슷한 것 같아요.
2: 그래서 근데 그만큼 젊게 사신대요.
0: 그렇죠. 이제 환경이 사람을 또 적응하게 만드는 거니까 젊은 분들이 주변에 있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1: 철없단 소리도 많이 듣고 실없단 얘기도 많이 듣고.
0: 네. 뭐 좋은 뜻이니까.
1: 그래요.
0: 뭐 우리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샤피디님 또 있잖아요. 그런 거 더 있어요?
2: 어떤 거요?
0: 착각.
2: 착각?
0: 네.
2: 저만의 착각? 저는 뭐 별로 없는
1: 딱히.
2: 거
1: 딱히.
0: 그것도 착각입니다.
2: 저는
0: 이 얘기 하려고
2: 그
0: 지금
2: 생각해요. 네. 아, 나는 되게 착하다는 착각.
0: 착해요.
1: 저한테는 착해요.
2: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 착각 아니에요. 전 근데, 착각 없어요.
1: 남자친구분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 거기는 이제 잘해야죠.
0: 아, 이건 테스트구나. 이건 테스트구나. 저는 또 이제 많이 하는 거 이건 현실감 있는 착각인데 문자 메시지라는 게 많이 오잖아요.
1: 네.
0: 저는 분명히 회신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남아 있어요.
1: 안 보내고
0: 안 보내졌었어요.
2: 그럴 때 많아요.
1: 저는 이메일. 이메일.
2: 일이 그래도 너무 바쁘면 또 그럴 때도 있어요. 맞아요.
1: 저희는 이제 주로 고객하고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데 분명히 회신이 와야 될 타이밍인데 안 와요. 한 일주일 지났어. 임시 보관함에 들어가 있는 거야.
0: 맞아요. 근데 요새는 이메일 알람 기능이 3일 전에 이 이메일을 회신하셔서 그런 거 했습니다라는 게 저한테 뜨거든요. 그래서 저도 임시 보관함에 들어가 있다. 아, 이거 그때 못했지. 마무리 못했었지 해가지고 회신한 적도 있었고.
1: 네네.
0: 어저께는 제가 되게 재밌는 답변을 받았어요. 문자 메시지로 뭔가 견적을 주고받고 있다가 그 상대방께서 안녕하세요. 빨리 답장을 안 해주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2: 잠시만요. 그 상대방.
0: 네, 상대방이 저한테. 근데 이거를 어저께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답변을 보내드렸는데 다시 문자가 와서 얼마입니다라고 와서 제가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2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야, 얼마나 빨리 답변을 드려야 되나.
1: 한국분인가요?
0: 한국분이세요.
2: 빨리.
0: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는 빨리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2: 근데 저도 그 혹시 지금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 문자 답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 2시간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간격이?
0: 네, 저는 2시간 동안 답변을 안 드린 건데 핸드폰을 안 본 거죠, 제가.
2: 근데 저도 2시간이면은 참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2: 근데 저도 그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빨리 답장을 안 하는 스타일인가 보네. 근데 그게 저도 한 2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끝나고 맞춰보세요.
0: 예, 네, 그런 어, 적도
1: 두,
0: 있어서.
1: 2시간 그 정도 너무 너무 짧은데.
2: 근데 그분들은 네. 그런 분들의 스타일은 이걸 딱 소통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잡고 딱 그 대화가 끝나면은 다른 걸로 넘어가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그건 좀 무서운데.
1: 예. 네. 뭐 워낙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돼가지고 네. 그렇게까지는 처리를 못 해드립니다.
0: 아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는 멀티태스킹이 되게 전문스러웠거든요. 그다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멀티태스킹이 힘들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해야 돼. 이제 착각이 아니라.
2: 저는 원래 못했어요. 괜찮아요.
0: 축하드립니다.
2: 저는 그래서 항상 메모지를 끼고 살아요.
1: 그게 훨씬 오래 갈 거예요.
0: 네.
2: 맞아요.
0: 그거는 좋은 습관이죠.
2: 습관인가요?
0: 습관. 네, 네. 그럼요. 그건 정말 좋은 습관이죠. 예전에 저한테 가장 힘이 되었던 그 말이 그 뚜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글씨가 오래 간다고.
1: 멋지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착각입니다.
2: 나빠요.
1: 네, 농담입니다.
0: 그 단어가 굉장히 마음속에 깊게 와닿아서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는 노트가 아니라 이제 여기 노트 기능을 쓰잖아요. 네. 휴대폰 안에 있는. 그래서 그거라도 항상 해놔가지고서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네, 근데 우리 시아피디님 노트 하신다고 하니까 메모한다고 하니까
1: 너무 멋있어 보여요.
2: 네. 감사합니다.
1: 저도 뭐 막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안 봐서 그렇지. 어떤 강의를 가든 세미나를 가든 항상 뭘 다 적어요. 계속. 보지는 않아요.
2: 근데 그걸 쓰면서 이렇게 쓰는 행동 자체가 머리에 이렇게 입력을 하는
0: 네, 네, 맞아요.
2: 그렇다고
0: 네,
2: 들었어요.
1: 맞아요. 남기는 훨씬 많이 남더라고요.
2: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는 착각이 아닙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착각이라는 네,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 나눠봤는데
1: 네.
0: 자,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어떤 착각을 자주 하시는지 뭐 기회가 되신다면 이걸 보시고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 예, 그리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착각 속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면서 자 달리는 수다방 여기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그리고 노래 듣고 오실까요?
1: 네. 네. 뭐 들을까요?
0: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베이비복스의 우연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Alive 90.5.
1: I was lucky that when I picked up the phone that day to call my best friend, that he answered.
2: Despite almost every Australian knowing someone who has been affected by suicide, we still don't talk about it. Lifeline Australia's new podcast, Holding On To Hope, shares stories of survivors and the connections made to find the hope to keep living. Because when we talk about suicide, we realise our capacity to support those around us. Holding On To Hope. Lifeline.org.au/podcast.
3: Looking to stay connected with the Hills Shire? Discover Hills.Sydney, your go-to digital magazine for local news, politics, events and community stories. Whether you're a local business aiming to reach a wider audience or eager to stay informed, Hills.Sydney is your platform. Advertise with us and be part of a thriving digital community. Visit www.hills.sydney today. Hills.Sydney, where community comes to life. Station sponsor.
4: Looking for a fresh approach to real estate? At Bookfitch Estate Agency, we put people first, making the process smooth and stress-free. Whether it's selling your home, managing your investment, or finding your next move, we're here for you. Discover how property should feel professional, personal, and tailored to you. Visit us online at bookfitchestateagency.com.au or follow us on socials today.
5: 네, 베이비 복스의 우연 듣고 왔습니다.
6: 네.
5: 4부는 함께하는 시드니 커뮤니티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젊은이들의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6: 아유, 감사합니다.
5: 달디님께.
6: 막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7: 착각입니다.
5: 달디님은 특히 운동 좋아하시니까 네. 피클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6: 들어는 봤어요.
5: 피클볼이 테니스랑 비슷한 건데
6: 네?
5: 공이 플라스틱 공이고 되게 가볍고 약간 그냥 장난감 공처럼 생겼거든요.
6: 네.
5: 근데 이제 플레이하는 방법은 테니스와 같다고 합니다.
6: 네.
5: 그래서 코트도 테니스랑 쉐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피클볼을 많이 치러 다닌대요.
6: 그러면 혹시, 테니스 대신 피클볼을 치는 거예요? 추기가 그쵸, 좀 편한가요?
5: 맞아요. 피클볼 같은 경우에는 그 따로 그게 없어요. 그 코치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드민턴처럼 네. 그냥 코치 없이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테니스는 보통 서브하는 방법이나 네. 좀 자세 교정이나 이런 게 네,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피클볼이랑 라켓만

0: 대여하면은 뭐 오불이면 대여로 하니까 그렇게 세션으로 많이 주말에 나간대요.
1: 저도 이거를 시아피님 얘기 듣고 나서 찾아봤거든요. 라켓이 그 탁구 라켓인데 좀 한 이 노트북만한 사이즈예요.
0: 큰 탁구 라켓이에요. 네. 맞아요.
2: 그래서 저는 나무로 돼 있나요 그것도?
1: 아니 그냥 그런 그런 재질인 것 같은데.
0: 맞아요. 나무리 나무예요.
1: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집에 있는 캄퍼도만 들고 나가면 진짜.
0: 그래서 저도 애들이 하도 그거 치러 가자고.
2: 아, 그래요?
0: 그래서 왜냐면 그것도 스포츠도 참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치러 갔는데. 진짜로 그 탁구채 큰 버전이에요. 근데 가벼운 우와, 탁구채 큰 버전. 진짜 네.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공도
1: 그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0: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진짜 신기해요.
2: 그럼 튀어요?
0: 튀어요. 근데 플라스틱 공인데 튀어요. 근데 엄청 가볍고 그리고 맞추는 것도 힘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진짜 탁구공 치는 것 같은데 좀 큰 버전의 탁구공?
2: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치는 탁구?
0: 맞아요. 맞아요. 테니스인데 탁구를 테니스처럼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상 안 가시죠?
2: 아니 상상은 가요.
0: 근데 그런 근데 그거를 많이 치러 다니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팀으로도 많이 크루처럼 네. 이렇게 와. 모여서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1: 피클볼.
0: 네.
2: 알겠습니다. 저희도 네. 언제 한번 갈까요?
0: 구기 운동 잘하세요?
2: 아니 뭐 어릴 때 탁구는 다쳤죠.
1: 예, 이것도 그 착각이죠.
2: 알겠습니다.
0: 근데 신혜수님 탁구 잘 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1: 아니 탁구는 누구나 군대 있을 때 다 쳐봤어요.
2: 군대 전에 저는 지난번 말씀 안 드렸냐 네. 88 올림픽, 네. 86 아시안게임 그런 경기들이 끝나고 그때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1: 그렇죠.
0: 탁구를요?
2: 네.
1: 현정화 선수부터 해가지고서
2: 네. 그래서 온 동네 애들이 다 네. 탁구장으로 몰려가서 네. 그때 한국의 탁구 붐이 일었었어요.
1: 근데 탁구가 이게 실내에서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30분 치면 진짜 온몸이 땀이에요.
0: 그거 진짜 잘 쳐야 되는 거
1: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로.
0: 아니면 공주로 가느라고 다 땀을
2: 그럴 수도 있어. 허리 운동도 되고.
1: 아 의문에 이렇게
2: 동네 네. 탁구장도 가고 그때는 또 교회 다닐 때니까 교회에 또 항상 탁구대가 맞아요. 있어요.
1: 네.
2: 그럼 이제 끝나면 애들하고 항상 치고
0: 족구도 많이 치시지 않아요?
1: 저는 족구보다 탁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족구는 전 별로 소질이 없던 것 같아요.
2: 족구는 애들은 잘 안 했고
0: 네.
2: 약간 군대 갔다 온 사람 그 세대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대학생 형들
0: 저도 족구 맨날 아빠가 치신다고 해야 돼요?
1: 족구를 찬다고 하죠.
0: 네. 족구 치는 거 보고 예전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봤는데 아, 네. 거기서 이제 족구로 뭘 내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많이 뭐 그때도 탁구, 족구 그게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군대를 가면은 족구도 많이 하고요.
1: 네.
2: 아 족구하니까 저는 공군이잖아요.
0: 네.
2: 공군 족구는 특이한 게 있어요.
0: 뭐요?
1: 날아다니나요?
2: 날면 좋겠는데 신체 부위를 족구는 다 쓰는데 공군은 신사기 때문에 머리를 쓰지 않아요.
1: 아
2: 공군은 헤딩 안 해요. 족구할 때.
0: 우와 신기하다.
2: 공군만 그렇더라고요.
1: 확인할 방법이 없네.
2: 제가 공군이었고 군대에서 네. 했어요.
0: 아니 저는 군대를 안 가가지고
1: 다녀와 보세요.
2: 뭐 곧 가실 때 됐으니까 영장 나오면은 공군으로 가세요.
1: 네. 처음 들어봤어요. 족구를 하는데 헤딩을 안 한다?
2: 헤딩 안 해요. 공군은.
1: 이거 신기한 거 하나 들었습니다.
2: 그러게.
0: 네.
2: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1: 네. 자 주변에 이제 공군 나오신 분들
2: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 제가 근무했던 데는 그랬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소식 가져왔습니다.
2: 네.
0: 네 뮤지컬 소식인데요. 라이언 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30분 정도 저기 길인데 인터벌 합쳐서 이 2시간 30분 정도 시간이고 그리고 그 장소는 캐피톨 티에러에서 예. 한대요. 그래서 CT. 2026년 4월 18일 그러니까 이미 네네. 하고 있죠. 그부터 8월 9일까지 네. 공연을 하는데 예매는 티켓마스터나 투데이틱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자리에 따라서 가격은 60불에서 300불 정도 네. 되니까 근데 왜냐면 이거를 그 예전 그 수 디제이님께서 라이언 킹이 재밌는 뮤지컬 중에 하나였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몇몇 수소문을 해봤는데 네. 라이언 킹을 되게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2: 뭐 되게 유명한 공연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이거 추천하려고 청취자분들께 이제 가져와 왔습니다. 네. 소식을.
1: 아, 뮤지컬은 전 너무 좋아하는데 비싸요. 네, 비싸고 그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해리포터거든요.
0: 해리포터도 뮤지컬이 있었어요?
1: 이거는 제가 아이들 데리고 네. 멜번에서 하는 거예요.
2: 와.
1: 네, 그래서 겨울에 플랜을 짰어요. 그 7월 달에 해리포터가 있는데 한 3년 전, 5년 전이었나? 그래서 아이들하고 야 스키장을 가자. 3박 4일 스키를 타고 여기서 스키장까지가 7시간.
2: 그렇죠. 네. 스노이 마운틴.
1: 네, 근데 여기 시드니에서 멜번까지가 10시간.
2: 네.
1: 야 그럼 스키장 간 김에 거기서 멜번까지 갔다가 올라오자.
2: 야.
1: 그럼 제 이론상에는 스키장에서 멜번은 3시간 될 줄 알았는데
2: 땡.
1: 아침에 딱 내비를 켰는데 스키장에서 멜번까지 또 7시간인 거예요.
2: 그럼요.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1: 네. 이런 티라서 네, 그랬다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근데 그 해리포터 뮤지컬은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아직도 너무 선명해요. 음악, 조명, 무대, 장치, 뭐 입체감 뭐 하나 빠질 게 없어요. 진짜 와.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0: 근데 해리포터라고 하면은 시리즈잖아요.
1: 네네.
0: 그 뮤지컬은 어느 부분을
1: 그거를 함축시켰어요. 엑기스로 이렇게 몇 시간 그 몇 편짜리를 2시간 반에 함축시킨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와. 너무 재밌었어요.
0: 거기도 무대 장치 중요해야 될 것 같은데.
1: 속된 말로 끝냈어요. 이제 무대 장치가. 예. 그다음 무대가 360도로 돌아가요.
0: 네.
1: 그다음에 뭐 기차 타고 가는 거 있으면 기차 타고 가는 게 무대가 돌아가면서 사람이 같이 움직여 가면서 이게 입체감은 할 게 없고 그 볼티모어 나오잖아요.
2: 네.
1: 악당 나올 때 방방방방 하면은 조명까지 탁탁탁탁 하면서
2: 와.
1: 마지막에 그 인터랙션 할 때 화장실 가기 전에
0: 네네네.
1: 귀신들이 확 나와서 다들 확 끝나요.
0: 인터벌 할 때?
1: 네, 진짜로.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지금 이제 앞에 갑자기 누가 딱 나오더니 화장실 다녀오라고.
0: 이거 아니 expect patronum.
1: 뭐 아무튼 근데 너무 재밌어서.
2: 마시무. 네.
0: 이제 하나씩 다 나온다.
2: 아는 주문들 하나씩.
1: 예, 네, 아브라카타브라.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최근에 작년인가 백투더퓨처 가더라고요. 시드니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 기억에 너무 보고 싶은데
0: 네.
1: 애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0: 근데 그치, 영화를 모르지. 그럼 먼저 봐야죠.
1: 근데 또 영화를 또 그걸 보고 가자니 아이들은 그게 흥미가 없고 그래서 그치. 그걸 못 봤었는데 라이온킹은 욕심이 나네요.
2: 한번 가보세요. 좋아했었으면은.
1: 그래서 작년에 하나를 봤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그 체스우드 티어터에서 했었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그 뮤직만 앞에 영상 틀어놓고서 라이브로 뮤직만 했던 거였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재밌었는데 뮤지컬이라고 하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0: 저는 네. 캣츠를 예전에 봤었거든요. 캣츠도 되게 유명한 뮤지컬 중에
1: 그럼요.
0: 하나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동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감동이 있는 뮤지컬이다.
2: 네, 마지막에 메모리 살 때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는 좋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제 스타일이 아니었나 봐요.
2: 티인가?
1: 티 나네요.
0: 고양이가 네. 왜 이렇게 슬프지? 저는 그래서 그거는 좀 실망했었던 거고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라이언킹도 그래서 동물 얘기여가지고 그게 저는 근데 그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캐치는 너무 기대를 하고 봤었나?
2: 유명하다고 하니까
0: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냥 그걸 빼고 기대를 빼고
2: 네네.
0: 한번 뮤지컬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2: 네. 아까 무대 장치 하니까 저 생각났어요.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걸 뮤지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1: 네네.
2: E.T.를 봤어요. E.T.
1: 네. 잠깐만 뮤지컬로요?
2: 아니,
1: 영화.
2: 영화 아니고 공연이었어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
2: 뮤지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네네.
2: 공연을 봤어요. 그러니까 실사.
1: 네네네.
2: 그러니까 막 우주선 나오고
1: 네네.
2: 그런 장치 약간 허접했지만 어린 눈에
1: 네.
2: 오 정말 신기하게 위에서 뭐가 내려오고
1: 네.
2: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시민체육관인가 뭐 그런 데서 있었어요. 아주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네. 갑자기 떠올랐어요.
1: 그런 거 많죠. 예전에 뭐 우레메도 사실 그렇게 다 찍은 거고
0: 우레메는 뭐예요?
2: 심형래가 나오는 우레메가 있습니다.
0: 이런 못 따라가서 어떡해.
1: 프레시맨의 원조?
2: 어릴 때 그거 안 본 어린이 없어요.
1: 네.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2: 네. 아, 그런 공연들 다시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0: 네. 네, 그러면 재밌는 소문을 따라서 네. 저희가 노래 한 곡도 듣고 올게요. 네.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올게요.
2: 네.

0: 악동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가 이거, 참 좋습니다.
1: 그러게요. 노래도 좋고 이거 요즘 온 동네 SNS에 다 올라오는 챌린지. 댄스 챌린지.
0: 저희도 한번 하셔야죠.
2: 가야죠.
0: 댄스 쉽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1: 우리 시아 PD님께서 댄스를 따오고 저희를 좀 교육을 시켜서 한번 찍어보죠. 뭐.
0: 쇼츠로 갑니다.
3: 자, 일단 교육을 시켜보시고 저희가 할 수 있나 없나.
0: 아니요. 네. 저희는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어빌리티보단 애티튜드.
0: 맞아.
3: 네.
0: 많이 기대해 주시고.
1: 네.
3: 그냥 저는 지치고 힘든 나그네 하고 싶어요.
0: 그럼 그 거기서 이제 챌린지 하는데 나그네 해주세요. 나그네.
1: 밑에서.
3: 네. 그네를 어떻게 타는지 기억을 해봐야 돼.
0: 아, 그리고 네. 저희 세 번째 소식 바로 알려드릴게요.
1: 네.
0: 이거는 몇 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유쾌한 유령이라고 스트라필드 그 공연장에서
3: 라트비안 클럽
0: 라트비안 티에라에서 공연을 합니다. 한국어 진행이고 그리고 옆에 영어 자막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좀 한국어가 뭐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편하게 애들도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저번에 소개드렸을 때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드려가지고 다시 가져온 건데 이 얘기가 죽은 아내가 살아 돌아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서 이제 풀어나가는 거라고요.
1: 이 짧은 한 문장에 슬픔이 굉장히 많네요. 아내가 죽은 것도 그렇고 살아 돌아온 게 덤성 같은.
3: 저희는 슬픈데 어떤 분들한테는 무서울 거예요.
1: 그럴 수 있죠.
0: 어떤 분들한테 무서워.
3: 뭐 어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게 굉장히 슬퍼요.
1: 슬퍼. 이게 언제죠?
0: 그래서 6월 5일이랑 6일 이렇게 이틀을 하는데 7시 세션 그리고 3시 세션 이렇게 있네요.
1: 주말이겠죠?
0: 네. 그 금요일이랑 토요일이고요. 금요일 날에 7시 오후 7시 하루 있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3시 거 하나, 7시 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3: 네. 네. 그 이 방송 보시고 또 들으시는 분들 댓글 남겨 주시면 오늘 진욱 PD님하고 얘기가 됐어요. 6장.
1: 와, 늘어났다.
3: 네, 6장 저희 후원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 시아 피디님께서 주관적으로. 네.
1: 주관적으로. 굉장히 주관적으로.
0: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주관적이니까요.
1: 저희랑 상의를 전혀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3: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0: 아닙니다.
3: 네, 알겠습니다.
0: 공평하게. 그리고 원래는 이거 35불, 한 사람당 한 35불 정도 되는 티켓이고, 네 분이 동시에 가시면은 120불 정도 티켓에.
1: 구매할 때요?
0: 라고 하네요.
1: 선물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할 얘기가 생겼어요. 지난주에 세 자매랑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0: 세 자매?
1: 여자 세 명이랑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선물들 얘기가 나왔어요.
0: 네.
1: 저기 마더스데이인데 선물 뭐 하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빠 얘기를 하더라고요.
3: 네. 아빠가 마더스데이 선물이다.
1: 아니에요.
0: 잠깐만 무슨 얘기일까요?
1: 그 전이 어린이날이었잖아요. 10수년을 살면서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마치 무슨 이야기의 본물이 터지듯이 성토를 하는데 엄마한테도 자기들은 뭐 엄마의 날, 뭐 생일날 이렇게 선물을 하고 아빠한테도 아버지 날, 생일날 뭐 선물을 다 따로 하는데 어린이날은 전혀 챙겨주지 않았다.
0: 근데 호주는 어린이날이 있나요?
3: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죠.
1: 그럼 매일 챙겨줘야지. 그러면
3: 그 아이들이 그래서, 착각을 했네요.
1: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약속을 해서 방송 나가서 아빠 들으시라고 꼭 좀 챙겨주라고 얘기를 해주겠다.
3: 어떤 아버지인지 모르시지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 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받고 싶냐 했더니
0: 중요한 파트.
1: 그러니까 아빠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예쁜 잠옷. 그다음에 뭐 가방 같은 것들.
0: 네.
1: 예쁜 것들.
0: 브랜드는 상관없나요?
1: 그런 건 상관없대요. 예쁜 걸로.
0: 착해라.
1: 애들이 이번에 엄마의 날 때 돈을 모아서 엄마한테 예쁜 잠옷을 선물했대요.
0: 그래서 커플 잠옷이면 좋겠네요. 그럼.
1: 엄마한테 했으니까. 엄마 말고 아빠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예쁜 잠옷, 뭐 가방들, 들고 다니는 악세사리들, 신발들 특히. 아빠 3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0: 신발 어떤 운동화, 구두 뭐.
1: 뭐 종류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예쁜 신발.
0: 신발.
3: 그 아빠는 오늘 K마트 가야겠네요.
1: 우리 DJ님, 신희준 DJ님 네. K마트 가실 예정인가요?
3: 너무 전 K마트 너무 좋아하죠.
1: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희 딸도 같이 밥을 먹었는데 네.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라고.
0: 아빠 나는?
1: 아빠 나는? 근데 네. 너는 뭐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다 해주는데 나는 그게 진정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난 아빠는 저는 진짜 그렇거든요. 뭐 특별한 기념일보다
3: 그렇죠.
1: 뭔가 애들이 필요한 게 있을 때 해주는 게 선물이고 그리고 네.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냥 무심히 툭
0: 짜잔
1: 오다 주었다 뭐 이런 거
0: 오다 주었다 진짜 오다
1: 정말 정말 주은 거
3: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면 알게 되지 않을까요?
1: 어쨌든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린이들.
3: 네.
0: 저희 부모님은 맨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린이날에 용돈을 일단 주세요.
1: 아.
0: 그리고 네, 얘기를 3일 하시죠. 3일 뒤에는 무슨 날인지 아니? 어버이날이란다. 그럼 저는 카네이션만 종이접기로 열심히 맨날 해드렸는데 참 나쁜 딸이네요. 좀 생각해봐요.
1: 뭐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3: 네. 정성.
1: 근데 그나마도 옆에 있을 때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뭐 멀리 있으니까 뭐.
0: 그래서 근데 더 이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옆에 있었으면
1: 아직도
0: 몰랐을 것 같아요.
1: 종이접기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0: 아직도 종이접기 하고 그랬을 네. 것 같아요.
3: 가까운 GP를
0: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 시간도 소중한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
1: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희 아들 이야기 드렸나? 멀리 있거든요. 네, 네. 우리 집안에 있어요. 네. 관계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0: 애틋해지고
1: 맞아요. 한 번씩 볼 때마다 막 안고
0: 네. 저 진짜 그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한국을 한 1년에 한 번씩 가서 부모님을 네. 뵙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서 살다 보니까 그 소음이 그리운 거예요. 저희 집안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분이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얘기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막 눈맞이가 막
1: 싸우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싸우는 것 같아요. 네.
1: 그게 아니라 갈게.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집안에서 한 20년 계속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저는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때는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시끄럽다. 그냥 나만의 조용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내 방도 없었거든요. 네. 동생이랑 같이 있으니까 네. 그게 그리워가지고 전 독립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자취를 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그 사람 소리가 네. 그리운 거예요. 지금은 넷플릭스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그런 소음밖에 없지 그치. 그 사람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집에 갔을 때 저 온다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앉혀놓고 그냥 막 이렇게 수다를 떠세요. 그러면 저는 한 그게 무슨 예능 프로그램처럼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소리도 그치. 심지어 싸우는 소리도 아 내가 이런 게 그리웠지 이런 소음이 좀 그리웠지 하고 한 2주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2주 되면 아 이제 갈 때가 됐다.
1: 시끄러워지면 이제 와야 돼.
0: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이러고 딱 2주 뒤에 다시 맞아요. 이제 호주로 옵니다.
1: 저희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광고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0: 네. 네. 아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굿모닝 프라이데이 검색해 주시면은 저희 채널 찾을 수 네. 있고 저희를 시각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에 굿모닝 프라이데이 영어로 쳐주시면은 댓글이나 그리고 저희 포스트 항상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으니까 팔로우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1: 네.
0: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 댓글 그리고 좋댓과는 방송을 함께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1: 저희 아까 얘기했던 연극 티켓도 댓글 달아주시면은 네네.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달디
0: 시아 PD
3: 신희준이었습니다.
0: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1: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You are listening to Alive 90.5.